저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?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 봐.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.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아직 학생 no break. 네가 뭔데 날 인정해.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. 땡 L파 L3 3파 땡

마지막으로 선호하진 별.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